넌 상관없어 can I, I 너람 다 그치 I'm not my savior 내가 로워도 배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

0: 뜨거운 상관없어 can I 너람 다 끝이 안 아마 savior 내 걸어와도 배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우는 이유인지
1: 네 믿었었다
2: So 사건